0: 야, 그러면 할까?
1: 섬은 다니엘은 메스메리에서 왔어.
2: 섬, 미켈, 드머르치.
3: Ràdio Murta, una ràdio d'aquí feta per